0: 아, 제비 이제 한번 주요.
1: 어.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아빠 쏙 빠들어!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1: 어?
0: 어?
2: 어? 어? 어? 어? 어? Pazzo, ma tu sei da amare muori, ha detto il cardiologo. E lui rispose con una frase che mi è rimasta inchiodata in testa. Se io si vado a mare, moro. Ma se non vado a mare, moro stesso.
3: A volte capita che